사나이야 당뚜님을 막 공격이 사나 비결남 당세설레랑고 있고 나수다 현벌랑고 있고 망언이 마사반베서 랑고의 사양사벌 학벌레 랑고의 사양사벌 택대똥컬레 랑고의 낙팅샨뚝바야 열레드는 사나 사이도 얼마 벌팡문에

0: 해마. 해마부터. 에이, 딸이 부르는 거.
1: 오, 딸이, 딸이. 나 이마.
2: 신도. 가래야면 실룸 실룰에. 박사와 수야디. 모이 바기리 시달래레스.
0: 가인자는 시디야.
2: 우티 사닝이 하이드데 우티 토미.
0: 야래 야래. 파레 낭토크로 아이 이루 토케.
2: 홍나부 쿠데 야우드리 마니 아이 부르케. 노마징니나 아모라카이 피론 카르수도 비데 비루드라디.
0: 아이 뭔가 신노마징니 아이부시 호식도 부캉리네. 아이 우티 통에 하르브네네 이론 바마디 모록 산게다 바
2: 모이 바 홍나바 피레 시다
0: 하이 농기 쿠데시부
2: 숨 쉬르 바가이 도기 니파나 롱기 세파세 아이암 투카 사이다 나마이 파자네 타칼라가 쿠데야랑 바마 세트 시디 니파다 니바마레 하이나리바니 아도 모이 바 나랑수 팅나 한질럭버가 와리 사바수 아마타낭 하우다
0: 까이더로마
2: 나랑도 아이루홍바 마살루이드나 할럭버다 모이바이 오피스다 상럭케 칸바
0: 상럭버기다 우게 에 나랑보 텔레폰 도록고 파이나 아이레이바 레이타바
2: 아낭싱수 수티 마탐 오이라두다 아도 따야이다 아톰마 하우카라 비람바니 람비다 팅나바 두다
0: 호이니 이히 티블 마트두다 아둠 레호레드나 스타벅 진만나나 에이 모두포 사바가오르브니네
2: 난기 가건 메시나보 아도 모이바 아이 케노타 하이게타오바
0: 하이오 케노
2: 아가가 이수 모이 마마나 나랑 산데하다 바디네드나 로인 부르 사카레 이밤 자타바 수파나마 꾸이레 아도 아가싱도 라우루보 오이나 나시도 이밤 동타 살루게바
0: 에 살루소케도게 아가싱슈 반레르니 하이다이나 가르니 레게 하르슈 레저오 아이슈 아둑 얌나 팟타바 니파마티 나테다나
2: 아도 모이 바이사 인상가디 가나나 통비니
0: 아두보 예 아이슈 통슝 아이나 가이노
2: 아 사히타라 혼도이타라 마리 레미나라 파시다 모이 바나 노모타 삭 통보 우다바 아 통기수 하이다바
0: 아 이비마 사트로 웨링 에다디다 바리도 통을 사라이 보니다 아 가다 싹 비로
2: 아이나시
0: 이 박스키 하이시 장인 산노이 와
2: 펌시
0: 하이로보다 마학나 하라오 하라오 야라카니 하이가시마수 우슈이시나 마빠 마빠 와 능고 쩨께데 나피 셀바비드로
2: 호이 쩨께데 발레이라바니나
0: 아도 쩨티
2: 모이바나디 야호둥알라바니나 나이방암드라바 나랑수 마룽 자드레도 항상 농아이다드나
0: 아스 능기 이로무시 하하하위네
2: 모이바싱아시디 레톤싱나 사이쿠 숨하이나 노케나 시가마이가
0: 강해 강해. 아도 능 부나바 보산웅 사가디.
2: 야니 옥나바 야우리.
0: 능수 가리 도보가도 그러해질루네. 아도 또무도 낙고 게라.
2: 야라니 통간데 오토라 택시라 아팡바마 후카게.
0: 하잉라람다이다 텔레폰 도로 가리 타르케.
2: 모이바. 석사수 오브라.
0: 또에 또에. 석사부부 가양구이 아이게라.
2: 아저디 아이야 목사 루키게
0: 잘라 잘라 나 시디 와칼세 마카이 판팔리라 이루 닝바가 통택바가 아이더니 마이 넘버 두부 벨레 헬로 아이네 군다레레 브로 아무튼 파헨 비로 봐. 마네 마네. 할로 군달레이. 헤 넌네 호주 막닥트 비야드레. 후이네 호주 니네. 헤 릭리야 마니게 수파로. होइने होइने लैटिने इबेमा पैसान लंगनी ओइरगा पाइरिबी आइगी तेलंगाने नंगदी तत्पयार रोइदाबा होइने होइने ओके थमगे दस पृथ्वी दबो कयाम सांग लंबी अतिंग मलेरता ना मसीसु पुंसी की कोडिंग ठोक अमनी करीना
2: कन्ना का ताऊ पका नाहक लेरा का ती कुंडले सोई तना थुंगला रानी से आई वो थुंगजी लुआंग पावलांड्री ने से आई मतक तंग बदलांसी तक खट करके काम अगी थुंबा मरुम दल लोटो ना लेरा के कुमाइसी नुमाई दौली Pima sang laisi, kundalai soi tanah wainé. Masih nata apa di tau doksi, iseng sing.
3: Sayep, bu sayep, ayo leh.
0: Thong ting deh mana? Adum sang lo.
2: Ima, wainé.
3: Kayu sayep, taha kau biri babu.
0: Namit lay na po, karam patam da saat kineng kundalay.
2: Hora atong, magi marima. O tanzasa da pa, ima na ba, amagi luhong balay ba, adunani.
0: Pare, pare. Iye, luhong bahay raga, nang nipado po, sulak-lak rin habi na to.
2: Surasahan po da, kukiyong mama da, saat takto na adung lay ramali.
0: Masa pisak amal lay hay ba siya, nung mataning singlak traba.
2: Saya siwari saya hodok togi ai bu kawiri bro
0: sorry sorry saya kerai lili do kum hang lo dra dra sakra sakat urga dum tuk lamne gaino tsana ba ye na tau bra rupra gaino kra di ka tilang odra
2: o na pai dina sing lega di kok so dum inarak ta ba
0: swata ji dino ai
2: loina puzari e ado saya Makang kita bahkan pada di puan puan Malay Haido, makang dah bah suaya yang itu beriko.
0: Oini oini.
2: Aduh nanti saya, aisyah saya tu dah kena oina kasar dauri sih.
0: Kundale, nangge nampot habu mayam sih, ya minyak.
2: Saya ising bunai Haido na karam baturian na intok lamba yau bage. Oh, keren napsa tangjo draga di.
0: Ide ma, ayeh mungkin ma pok tadi nang si utang biu ina pok tadi soi dre.
2: Oh, sayap na inak tahu ba, sana aku nang pambiu ina hobi yo. Tanja si dah, ayeh tersang lagi, tu apa malakan ni? Karam na ipuloi babu laksin gada ge hai basi. Ayeh, ya menangkan taba masang.
0: Hello sir, hello.
2: Kun si atau bisu. Kun dalai di. Masagi kana ba magi marumda. Kun tangjilak pone.
0: Kun dalai.
2: Sayap.
0: Prithivi se phadi sumbum sumbangam lib nipane. Mantri MLA gi wasi dia ba ai mawar sung lau lau pone te. Ai se director sayap Brizamani. Shot pun berjam ni ne.
2: Kan anu ni serak sida pada tarik isna.
0: Famo, famo kundalai. Telaga marai anjir kini.
2: Saya nak kan anu karino, amuta thuk tu ne yang biru dergadi.
0: Nang yang suatu, manamasiga ay nungai leroy. Lay tiada yo.
2: Pare pare, ayi yang dulu lagi. Itu upah tarik krim ni. Lang ini metam irai lagi dah dong. Kena, hai ma, isi ina mau oir. Ina aku kundalai. Oh, oh isi, ayi, ato kam dauri nungai di tena nang dia. Oh, oh, nu mata sulak dia. Marak marak tak sukoi thoro. Nu isai na susah kang nahan dia. Sakang drabani na hang di sini ne ko. Pamune ato kam tauli nang di
3: yumpura banina angang amaga ipanupa amaga sum ngamna ngamna ba ai dunise
0: kai kai dore nung anang amuk halak na dia.
2: Kuk si, ngaw po na. Gari kakat kita wada. Sa akin po na magsulo ay hando. Ngay hakpo tara galain. Ipam do, ayang mo'y nasat lagi da na.
0: VP do, suway do nung wang lang gani. Doctor kau siro.
2: Kau ragun si. Hida kara susare. BP.

0: 미다 앙수판에 빈질럭래. 앙앙신 중엄 나쁨나카래. 마시가 다는 혼이 수리 마나 한질럭다 봐. 뚫고 감라이 하이. 가야 숨어 역신데. 미 다두네 영한가다 봐수. 아이고. 마시는 오토락락가디. 아이나 따워다 우리 봐시보. 오, 락딜라이다나.
1: 대마부티야. 에이, 그대로 깨는 거.
0: 라에 라에. 니 빠시네네. 쿠당시도 뭔 강진드나 똥두나 레이라두다. 모이 바기 이루 통나나바 이싱가도 로인 레이라바네. 싹수 로이리.
1: 에이 이루가 로로이. 싹수 호텐 레이 사락래. 그다 피홍게.
0: 세세. 아도 사라고 피라마디.
1: 야래 야래. 로이 야래. 어이 보다나무 떠오르게.
0: 앙앙싱수 모이바 할락드라바니나 사바탁바수 아마타마 통마랑 강드라바니 모이바 할락바 파나꾸이나 아이람바니 와라마네 로잉뚱커레. 아도 모이바보 얌 뚱닝라브라네야.
1: 뚱닝래 까이기노.
0: 와리마삼타 사시타오바.
1: 까이노 까리와리노.
0: 하우직디 앙앙싱수 로잉픽리도 아이수 비이 파스타우라가 시진아 방캉드나 레이레.
1: 아도케 도르바.
0: 하우직디 센탄 신바수 야리. 바이사 하시디 마타오기 마타오낙다니도. 아도 아이수 타복 마사 마탕 타오케바.
1: 에이디 와리야마도. 하우도르 까드라이드나.
0: 아도 모이바 카리 하이리게바.
1: 예 안낭 타복케 도바.
0: 아이수 타복 마사 마탕 타오낭이바. 모이바나 누피나 타박 타오고세 밤디카 하이라카 다우리라.
1: 페이케도게. 아도 카이 타박노네 안나노 타오니보.
0: 시티 시다 숨라이게 타바 타박니다. ADC 컴퍼니기 시니어 매니저도 아이쿠이 바이 마루네. 프로덕션 엔지니어 CLC 엔지니어 카레 라우니 타바. 바바나 하이네 라가디 로이네 야네.
1: 야부 야르디 페이케도게. 아도 헤마바티야. 아이 람상 락부기 양 부아래 능수 뜸저루로
0: 호이호이 강간수 타비라마게 모이 바수네 칼강안나 염도 한잔 비로 오바 미파 미분세 에코이 마니 볼다다 오이나 타오크레 기세바 나옹 또이바
1: 허직간 갱은 못하고 싱시나 빨샤다 하래 빨샤세 온통 빠암크라바 군달에게 못 봐도서 타박 칸마야나네. 토크다 밍빠랭도다. 야우디 야우래. 아두 루리 바보. 아이 누피슈부 농마타마기 마람 부톡드나 항봉항바 아마따 떠오드부시부. 온통나 빵크레다 누피하이비자체. 나트가 군달에게 이바니기 마르다 레이너리바 마리시부 마학수 캉캉 들어보자라. 마시기 갈로람디 아이기 누구시야 다시 나누시래 누구마다 애약복군 아마따 마하기 마친데기 따와 방다와

이사야 세트 한자 기부가 로인하나 땅가가 쓰기 오이나디 머니프리 풀마사이 생란 톡자바 마땅아 쓰다 로이신자리 nga sigi tangka ka sida lo khacha ki ba isai singi film singdi ayek pa lai chatle do aidi inga nong lakta laiba ki chanda namadi lali badi aini hari ba film singa sida gini sai sakhi ba sing panjasini udit narayana madi purnima sadananda mandagini amadi lata maisna

아덤나 상하이 채널덕이 동안 바 누가이르바 토름가야 마탕마탕 따비리 따비유 누가이비유 아와보타비유 레이클수나 여러바 레이기 옌다이니 FM 상하이 채널 코이다바 레이쇼레쥬 레이남나 아동기 폭닝부 잉한바 오이셔노 레이셀수나 여러바 토름생기 동나팜니 FM 상하이 채널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매담 시저 품드 기세에서 다한 자기부가 로인나 당가가 쓰기 오이나디 품 세싱란 독자바 마당가 쓰들루 신지리 아돔나 타우름 따비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아이 채널 대기니 하우직 채널 쓰다 마탕기 타우름 웨스턴 뮤직 기다마 아돔게 앵커 마니자 마우다 쿠시 나자리

0: Western Music 따비레이 아카스바니 임팔 허지 농틸기 뿡어훔 따리 마니푸리 다파우 따비레세
1: 아카스바니 임팔 네니 데비네 파우 빠제리 Stop diarrhea campaign lisingani kuntaru ngasi phalda hudokre State Health Society National Health Mission Manipur amsung

아이기 통갈다 아이기 통진다 아디티 오이나 가람나 렙라라게 하이바노 눙텔기 마담다 아유키 앙한바 마담다 라키드라바나 학부 아팅바 힝다 라카니 하이바디 가람나 타자르시기 아이나 와리 코딩막 감나막 가이나바기 마파우니 칼라바라 닝암다바 코딩부드나 테잉라바 힝다 타모이시다 마이작 하브라라기 다 생나 닝라바라니 파무바나 학나

0: 군건기 타우람 다비리바 싱부 따람노 옥저리 구름저리 따톤스 욕비럭리
1: 욕저럭리 있잖아 배망
0: 나절 피다 타저리 피다 솜들링신 비유
1: 파니 파니
0: 따톤 나시에시 이라이누밋 오이바니나 학셀 가마리 레이나바 와리 와타이 마칵 탐저바니
1: 어허이
0: 아두부 타우람기 아한바 아시디 페나 타미나시
1: 음흠
0: Sakpi gadabana, yendrembam merazao maitaini.
1: Ahoy.
0: Aduga matangna, kambanongbal anina, lai hekpalakpagi matangni.
1: Mm-hmm.
0: Adudita tun, pena asi ngasigi thauram haudokpo oina taminasi.
1: Phani phani, taminasi.

아동나리 오이라글라베 달라리베 야네이따 우랭원데 까리고맘에따 한적이 가바 꿈얀바 까리노 하유 캄바 하이라글레 농바노 이따 위붕어 이따 우리 마뿌하나 칸메니나 캄비라 먹으니에 꿈얀바 라이르바 야쿠 꼭바 판다우나 따이붕 마릉 판데 레이링아이 마탐데 판다우나 루에비싱나 까르나 싱에 레이랑 티루레르가우 할락락가 따라서 용톡배 사범아 펌 강비브라 이따우 강아버리 엄두 딱비우가바 할저럭래 캄비노 마따우 캄바기 꼴로이 마빠우 따락부대 꽁야한미 농바나 마따우두 카를람나 타도 카게버닝어드노 전미따우는나 하이바도 항아버리나 이 하이르게 마시덕이 카빵네 또래여 훈꿈대로 또래여 훈수락부대 타우두 눈빠까만 레이랑원이 하이바 타우두 눈빠까도 이만 뿌리한 면에 딸봉 마랑 반들 레이딩하기 마땀들 외비 싱득가는 신예레이랑 티루리라가 할렉라 그따라서 용통글 사범마 팜니 하이네이나 할질렉레 농바노 공야한 면 농바니의 꼴로이 마빠옥 따르크바다 쿠멜라 이러브 칸면에 레이비 하우로 꼬이따 워두디어드노